되어야 하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아,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와 증오란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용서이자 사랑이란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복수와 증오의 마음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미셸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들어왔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수년 동안 특정한 말과 표현들을 듣고 또 그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의 통찰이 그 착각의 안개를 걷어버렸죠.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스가랴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게 되었답니다.
1: 오늘 너랑 같이 갈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코라.
0: 난 스프링필드 박람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미셸.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너랑 가는 게 제일 낫다 싶었어.
1: 멋진 아첨인걸?
0: 진짜야. 난 너에게 거짓말하기 싫어.
1: 내 차 마음에 들어?
0: 물론이지.
1: 이젠 나도 학교 그만두고 취직했으니 기름값 정도 충분히 될 수 있어.
0: 너 중퇴했어?
1: 중퇴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뛰쳐나온 거야.
0: 너 정말 재밌어, 미셸.
1: 학교는 재미없어. 초등 1학년 때 새 교과서를 받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가 그 책을 다 풀어버렸지 뭐야. 그 책은 1년 내내 써야 하는 거였는데 그 때문에 선생님한테 엄청 매를 맞았어.
0: 넌 더 높은 학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난 학교가 좋아. 특히 수학이. 미셸 조심해! 집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미셸.
1: 사고 내서 미안해.
0: 네 잘못 아니었잖아. 그 차가 네 앞으로 끼어들었잖아.
1: 아무도 다친 사람도 없는데 딱지를 받고 1년간 면허정지를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0: 이젠 날 교회에 데려다주지 못하겠다.
1: 아니야, 데리러 갈게. 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거니까.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당시 16살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차와 사고는 두드러진 특징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미셸 보그스의 실화 간증으로 그가 어떻게 사슬을 끊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저는 총 11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미주리 오로라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제 평생 대부분을 사르콕시 지역에서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가족 부양을 위해 농장일과 딸기 재배를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족들을 돌보셨죠. 어머니는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9살 때 우리는 다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코라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죠. 제가 14살 때 저는 누나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3: 엄마가 정말로 아프셔, 로렌. 의사가 엄마가 오래 사시지 못할 거라고 했어. 이제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러면 돌아가시면 충격이 클 거야.
2: 저는 헛간으로 뛰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아버지는 큰 소리로 다급하게 저와 누나에게 빨리 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죠. 어머니의 손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물결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했죠.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밭에서 건초 긁어모으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느껴져서 건초밭에 있는 울타리 아래에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4: 쟤,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여기 왜 이렇게 누워 있어?
5: 너무 아파요.
4: 전혀 못 일어나겠어? 널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구나. 맹장염일지도 몰라.
6: 이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보그스 씨. 아드님은 신장을 3개 가졌어요.
5: 3개라고요?
6: 오른쪽에 한 쌍이 있고 왼쪽에 한 개가 있어요.
4: 애가 그렇게 아픈 것도 당연하군요. 어떻게 해주실 수 있나요?
6: 왼쪽에 있는 신장 한 개를 제거할 거예요. 그 신장이 그동안 전혀 기능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한 쌍의 신장은 그대로 남겨둘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2: 제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선 저를 일주일 동안 소아병동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병실엔 돌봐줄 가족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무사히 잘 나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죽으면 쟤들은 어디로 갈까?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과 비명소리에서 달아나려고 통증이 없을 때면 병원 안을 정처 없이 거닐었습니다. 그 후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4: 좀 어떠니, 미셸?
5: 괴로워요, 아버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4: 이제 좀 괜찮아져야 하는데 사흘째 이러고 있으니 원.
5: 죽는 것도 이런 기분일까?
3: 우리 모두 계속 여기 있었어, 미셸. 그레이스 고모도 여기 와 계셔.
5: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 엄마의 기도가 필요해.
2: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온 지 몇 주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건초더미를 꾸리는 일을 돕고 심지어 장작 패는 일까지 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가셨던 기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코라와 함께 스프링필드 박람회에 가던 중에 또 다른 차와 충돌 사고를 겪었던 때였습니다. 면허 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저는 차를 몰고 어디든지 다녔죠. 저는 제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라가 저의 청혼에 응해주었을 때 더 특별한 자부심을 느꼈죠. 1970년 7월 3일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저는 18살이었어요. 제 유일한 재산이라곤 제 차와 호주머니에 든 $50가 전부였답니다. 결혼한 다음에 여름 저는 한 친구와 함께 닭모이를 운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트럭의 프런트 스프링이 고장났습니다. 모이 자루가 움직이면서 제 트럭도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었죠. 제 트럭은 전복되어 굴렀습니다. 포장도로 위에서 거침없이 미끄러지더니 5명의 승객이 탄 차와 충돌하며 그 위로 올라갔답니다. 친구와 저는 무사했지만 상대편 차에 탄 사람들은 다쳤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가장 가까운 이웃집으로 뛰어가 전화로 구급차를 불렀답니다.
3: 아무도 죽지 않은 건 하나님 덕이야, 미셸.
5: 만약 그 사람들이 죽었다면 난 내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거야, 코라.
3: 트럭이 고장났다면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걸.
5: 만약 내가 죽었다면 어땠을까? 난 죽어서 어느 곳으로 보내졌을까?
3: 당신은 하나님 믿잖아, 미셸.
5: 물론 믿지. 어렸을 때 매주 주일 교회에 가면서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 난 그 친구에게 내가 교회에서 들은 얘기들은 사실이라고 말해줬던 적은 있어.
3: 난 그저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2: 우리의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염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 곳에서 영생을 보내게 될까?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경 내용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만약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다녔던 옛날 교회에 데리고 갔답니다.
7: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 제 마음이 죄책감으로 강하게 휩싸였을 때 어머니의 생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털썩 꿇고 엉엉 울었죠. 마침내 죄로 가득 찬 저의 상태를 깨달았고 울면 울수록 제 안의 짐은 더욱더 가벼워졌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대적해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인격적인 구세주가 되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고라도 그날 밤 주님을 영접했고 예배 후 우리는 누나 집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그 교회 친교 모임에 나갔답니다.
7: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시편 10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여기 간증할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예, 미셸 형제님.
2: 저는 저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신 경건하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 우리는 미주리 엑서터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코라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벌목과 공사 현장 일을 했죠. 우리는 둘 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을 보며 자라지 않았지만 집에 낡은 TV 세트를 설치해놓고 몇 달 동안 함께 보았답니다. 그러나 TV에서 본 내용들은 역겨운 것들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에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TV 보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TV 세트 대신 그 자리에 아이들의 사진을 걸어두었답니다. 1년 후 가족의 네 번째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고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3: 메리언 아주버님이 근무 중에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2: 직원 중 한 명이 위험에 처한 걸 보고 형이 도와주려고 달려갔대. 그런데 메리언 형이 대신 감전이 된 거야.
3: 마음이 너무 아파 여보.
2: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너무 힘들어.
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2: 그래, 그것이 형이 한 일이야. 아마도 우리 고향으로 다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주님께 기도해보자. 우리는 사르콕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후 아들과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코라, 당신이 교사니까 당신이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을까?
3: 나도 그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하지만 여보, 나라에서 허락해 줄까?
2: 당연히 허락해 줘야지. 자녀를 가르치는 건 부모의 권리인데 만약 우리 부모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아셨더라면 우리를 집에서 교육시키셨을 거야.
3: 맞아. 이젠 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하잖아.
2: 우리 마을에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자녀 교육을 한다는 변호사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좋겠어. 우리는 그 변호사의 부인과 상담을 했고 그녀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인 한 장학관에게 우리의 홈스쿨링 계획에 대해 상의도 했죠. 그는 우리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신고했고 며칠 후 가족복지과에서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코라는 격분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주었죠. 우리 집에 방문한 직원은 아주 젊었습니다.
4: 자녀분들을 가르쳐본 경험 있으신가요?
0: 저는 엄마예요. 그리고 수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지도해왔어요.
4: 자녀분 수가 몇 명인가요?
0: 네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바라고 있죠.
4: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실 수 있어요?
0: 물론이죠. 이젠 제가 조사관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4: 그러세요.
0: 결혼하셨어요?
4: 아니요.
0: 자녀가 있으신가요?
4: 아니요.
0: 그런데 가족복지과에선 조사관님을 파견해서 우리에게 자녀 기르는 법을 말하라고 한 건가요?
4: 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0: 우리도 그래요. 주님께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 우리는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엔 건축 꾸리는 작업으로 늘 바빴죠. 우리는 이웃들을 도와주었고 그들도 비가 오기 전에 우리 건축 작업을 도왔답니다. 건축 꾸리는 작업이 별로 수지타산이 안 맞자 우리는 이웃 주민과 함께 헛간 짓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코라는 저와 함께 일의 견적을 내러 동행했다가 그 농부의 아내와 함께 레모네이드를 마셨답니다.
8: 우리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만약 암에 걸리면 목숨을 끊을 거예요.
0: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부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8: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있나요?
0: 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누구나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8: 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0: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완전해야 해요.
8: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0: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꺼이 부인의 죄를 위해 그분의 완전하심을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8: 난 이런 얘기 금시초문인데요.
0: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 15년 동안 우리는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죽기 전에 저에게 그녀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1991년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전날에는 저의 영웅이셨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 후 우리 10살 난 딸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죠.
9: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따님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0: 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의문이 들어요.
9: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코라.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우리 딸은 가벼운 방광 수술만 받는 것으로 그쳤답니다. 헛간 건축은 계속되었고 삶은 순탄했습니다. 그 후 2003년 우리 직원들이 창고를 건축허건에 이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용접기의 불꽃이 그만 건축에 옮겨붙어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험이 손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죠. 제가 금속구러미를 배달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또 충돌 사고를 겪은 것입니다. 저는 교차점 중앙에 있었고 제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차가워서 충돌한 것이죠. 저는 트럭의 균형을 계속 지키려 애를 썼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5: 하지만 상대편 차 승객이 다쳤죠. 매우 심각하게요. 우리는 고소를 당했고 증언 때문에 코라는 두려워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지만 저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습니다. 법정 날짜가 오기 전에 그 사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도 법정까지 안 가고 끝이 났습니다.
0: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벌써 40년이네, 미셸.
5: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죠.
0: 어? 아, 집 앞에 이 차들은 다 웬 거?
10: 놀라셨죠? 결혼 기념일 축하드려요.
0: 어머나, 우리 애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왔네.
5: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코라. 과거에 저는 종교적이었지만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간증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 그 자체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0: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0: 과학자들을 곤란케 하는 폴러가라는 동물.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권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과학자들을 혼란시킨 동물들입니다. 시편 106편 7편입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너무 놀라워서 과학자들조차 찾아낸 결과에 대해서 놀라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것은 콜로고라는 포유동물인데 과학자들이 마지막으로 포기하기 전에 세계의 서로 다른 동물류에게 맡기려고 노력했으며 낯선 동물을 새로운 동물류들에게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콜로고는 포유동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그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끼는데 얼마간 그들은 콜로고를 박쥐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활공을 위해 사용할 얇은 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은 콜로고는 박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콜로고는 둘 다 앞발과 뒷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크기 동물의 얇은 막을 4피트나 펼 수 있도록 사용되는 꼬리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과학자들은 날개를 갖고 있는 야행성 여우 원숭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유류로 구분했습니다. 엄격하게 초식 콜로고는 야행성 여우 원숭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50년 전에 과학자들은 콜로고를 피부날개란 더밥터러 즉 앞뒤 다리 사이에 피막이 있는 포유강의 한목으로 구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을 상상된 진화의 역사, 오늘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사고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사한 것에 함께 동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치원 학생들이 상이한 물체를 같다고 배우는 것처럼 그들이 구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로고는 과학자들이 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한 창조물과 놀라운 창조물을 구분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조를 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만드신 놀라운 일들을 종종 부여받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콜로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서 사회를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박수를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의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수많은 승리자들은 그의 삶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자신의 쾌락이나 욕망을 절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욱 소중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망을 쫓아 행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구한다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4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모여라 주님! 와!
2: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과 점점 모여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궁으로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바랐어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네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무리들은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0: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법에서 가장 엄한 벌을 선고했어요. 심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날카로운 쇠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맞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보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 복음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운 가시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가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저주의 일부분이었어요. 이 거룩하신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죄수들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 나갔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가야 했어요. 이 잔인한 행렬 도중에 로마 군인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한 남자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혼잡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곽 밖으로 나가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의 북쪽 지역인 이곳에서 약 1900년 전에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어린 양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그 인생 전체를 네 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니라. 이런 고백 있죠.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J.I.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20년에 94살 생일을 닷새 앞두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학자이고 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분의 가장 유명한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15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패커 박사는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권고를 했어요. 패커 박사는 노년에 이르러서 교회에 남길 마지막 얘기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이렇게 네 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이 말을 극적인 회심을 하고서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던 바울 사도의 삶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 중에는 신약성경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썼는데 그 말이 바로 J.I. 패커 박사님께서 하신 말로 다시 요약됐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의 본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살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영원한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책을 쓰든지 선교행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같은 목표가 적용이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언행으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본인이 지은 죄가 많기에 교회 가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죠. 청취자 여러분, 맞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을 누구나 양심에서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생명의 법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분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이 자유로운 삶, 또 풍성한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신앙 상담이나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는 다양합니다.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도 있고 파괴적인 열매도 있죠. 진실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거짓의 열매도 있습니다. 지난주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메이저리그 야구팀인 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팀이 야비한 방법으로 2017년도 월드시리즈에 우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독과 코치가 비디오 판독기로 상대 팀의 사인을 미리 훔쳐서 타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 정도면은 상대 투수가 던질 공의 구질만 미리 알면 얼마든지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대팀이었던 LA 다저스의 특급 투수들이 어이없이 두들겨 맞고 패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우승 반지가 영광일까요? 결국은 감독과 코치가 다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 월드시리즈 우승 타이틀까지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거짓이라는 씨앗이 만들어낸 수치의 열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던 일라이자 라브조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노예 제도 밑에서 흑인들이 무고하게 처형당하는 모습 보면서 약한 제도와 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오브저버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들고 흑인 노예 해방에 대한 글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공격과 살해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문사를 일리노이주에 있는 알톤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군중들의 폭동과 위협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1837년 11월 7일 밤에 신문사가 불타게 되고 본인은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는 이런

0: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러브조의 죽음은 헛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주 알톤에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링컨에 의해서 노예해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맺게 될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를 다루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해 맺게 될 열매를 몇 가지 차원에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열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면서 내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언어이죠. 영적인 랭귀지이기 때문에 통역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통역 없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기도하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한다면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기쁨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범위를 좀 넓혀서 공동체적 열매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바처럼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의 컨텍스트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 방언을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만일 공적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듣고 있는 성도들의 대다수가 이것을 모를 경우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를 경우에 그들이 이 기도에 바른 반응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즉 방언 기도가 축복의 기도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할 수가 있겠느냐 반문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에로메이, 아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멘. 그러므로 이 아멘은 헬라 말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중에 아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끝날 때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의 뜻이 뭐냐고 하면 진실로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참으로 그렇다고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선포되면 아멘 해야지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선포되면 아멘 해야 감사의 제목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아멘에 인색하신 분이 참 많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혀를 깨물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 감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때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포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면 아멘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공동체적 열매, 이 감사의 열매는 역시 바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배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난크리스찬들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즉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죠.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배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이고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이 경배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치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 거짓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더 소중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할 더 건강하고 소중한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할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소통이 막히게 되면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차원의 소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인간과의 소통, 이것을 관계적인 소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 Maybe 오늘 본문의 경우는 방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가 통역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즉 intelligible, 우리가 다 알아듣게 기도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 나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깊이 들어가야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교회에 소개된 기도 중에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하는, 혹은 관상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기도가 한국교회에 소개가 됐고 사실은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그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신 적도 있어요. 유진 피러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Contemplative Prayer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그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를 Centering Prayer, 이 집중적인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한국식으로는 지성소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것을 말하냐고 하면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 맞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진대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기도 제목 자체가 필요 없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 이게 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막의 수도사들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어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남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축복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원의 소통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고 감동을 주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방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만 마디의 방언을 하더라도 그게 알아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언어를 사용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it doesn't make any sense,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라면은 다섯 마디 말이라도 전달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말의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이 마음속에 와닿느냐가 중요하다. 마음에 와닿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진실된 말이 상대를 변화시켜요. 작은 말이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에 감동을 안겨주고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그들이 가르치는 규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613가지의 규례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에즈라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구전이죠. Oral Tradition. 처음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것이 written down 됩니다. 기록된 구전을 우리가 미시나라고 부르죠. 613가지나 되는 다양한 차원의 규례와 율법들을 만들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길고 복잡하고 납득하기가 쉽지 아니한지, 이와 같이 복잡한 613가지의 규례를 예수님은 단 두 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딱 두 마디로.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내용.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613가지의 복잡한 율법들을 규례가 있었는데 이걸 딱 요약하면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놓친 가운데서 율법 조항의 껍데기만 논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계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이 소통의 단절, 소통의 부족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근데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가끔은 외국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참 어려워요. 여자분들의 언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행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여자분이 5분이면 돼요 그러면은 1시간인 줄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5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큰코 다치는 것입니다. 부인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결정 안 따르면 죽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미련한 남자들이 그냥 자기 결정대로 했다가 나중에 작살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미국의 한 자매님이 이런 하소연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40 생일을 맞이하는 날인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I wish I could be back to six. 나는 다시 6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I wish I could be back to 6 again. 다시 6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로 갔어요. 놀이 기구를 태워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하루 종일 부인과 같이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의 표정이 별로 해피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이제 6살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냐고. I mean 6 size. Size 6를 말한 것이지. 옛날에 그 날씬했던 몸매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한 것인데 이걸 잘못 알아듣던 남자가 6살로 돌아가야 된다고 듣고 백화점으로 모셔야 될 부인을 디즈니랜드로 모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소통의 막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자식도 부모를 알고 외양간의 소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송아지와 짐승들을 잔뜩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물 가져오라 그랬느냐, 그 많은 재물을 들고 왔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뭘까요? 그들의 마음을 원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원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리스폰드할 경우에 소통이 막히게 되고 결국은 그 또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포커스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엄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분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진실된 소통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삶에 맺혀질 마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잔머리를 굴려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지혜를 가져야지 비로소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 나이가 작은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펀트를 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 순진무구한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be innocent, 순진한 자가 되라, 때묻지 않은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는 때묻지 않아야 될까요? 악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malice라고 하는, 많은 영어 성경이 malice라고 번역했어요. malice라고 하는 이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을 malice라고 합니다. 조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괜히 문제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상처를 남기는 것, 이게 바로 malice. 이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멀리 있으라 그런 뜻이. 근데 가끔 보게 되면 다른 일은 가만히 있다가 꼭 이런 악한 일이 있으면 선수처럼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영적인 일이나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있다가 누가 좀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맺을 열매가 뭘까요? 분열과 파괴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고라당이라고 하는 당파가 나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핫의 손자였어요. 촌수로 따지자면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왜 똑같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250명의 족장들이 동참을 했어요. 선동에 말려 들어가서 250명의 족장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얼핏 들어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민주적이잖아요. 회중이 다 거룩하다. 모든 회중이 다 equal,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다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스스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왜 우리 위에서 다스리느냐. 그런 지적이었어요. 여러분, 고라당이 정말 회중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와 같은 반란을 획책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자기들이 그 위치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모세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와 같은 반란을 획책한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나요? 스스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났었나요?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안 되겠다고 네 번씩이나 익스큐즈 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을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하고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잘못되었다면 누가 다뤄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이 문제를 본인들이 나서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서서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면 이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엄청난 잘못이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성경 기록에 하면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들 모두를 불을 살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고라와 250명 전원이 다 불태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한 일에는 나서지 말고 악한 일에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가 되라. 그 대신에 무엇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나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방언과 예언, 말씀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성숙한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 여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혜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정도가 있고 그 정도를 택할 때 여러분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세상 지혜와 말씀의 지혜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보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덜 가도 또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택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의미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크리스천 CEO 포럼에서 한 장로님이 간증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대성그룹의 회장이신 김영훈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대성그룹은 오늘날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선두주자입니다. 작년도에 김영훈 장로가 세계에너지협회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6.25가 터지기 직전에 부친 되시는 분이 대구 지역에 50평 남짓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칠판을 제조하는 기술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살림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친 되는 분이 김영훈 장님 모친 되는 분이 그 남자의 부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당신 남편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우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기술은 좋은데 정직하지가 못해서 사람들이 고용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친 되는 분이 자기 남편에게 즉 자기 집이죠 이 남자를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리스크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잘리는 사람인데 이 직장을 준다는 게 쉽지 아니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칠판 제조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칠판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달이 지났더니 창고에 칠판이 꽉 찼어요. 그러던 중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 창고에 가득 찬 칠판 설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칠판 어느 짝에 쓰겠어요? 즉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낭패를 보게 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이 부친 되시는 분이 도청 앞을 지나가는데 도청 앞에 칠판을 구한다고 하는 간판이 붙어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북한이 민군이 내려와서 이 한국 남한 땅을 점령을 할 때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주로 학교입니다. 학교를 거점으로 삼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칠판을 모두 떼어다가 땔감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 전쟁이 끝났는데 학교마다 칠판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돼서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칠판을 창고 가득히 쌓아두었던 우리 김영훈 장로님 부친은 그 창고에 있는 칠판을 내다 파는 바람에 엄청난 자금을 모을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대성그룹의 기초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게 되면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말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정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중한 열매를 맺으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깊은 기도, 깊은 찬양, 깊은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힘들지만 말씀의 정도를 따라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 말씀이 남겨주는 영향력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인용한 율법은 사실은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를 말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게 보게 되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당시 문맥으로는 아수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본토 말인 히브리 말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말로 아수르 사람들의 말로 그들에게 선포를 하지만 그들은 스틸 듣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으로든지 열리지 않는 그 완악한 백성의 마음, 그들 마음 속에는 방언을 말해도 안 되고 본토 말을 해도 안 되고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25절이 말합니다. 그 마음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고 했어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convict하는 것입니다. 죄를 convict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고 judgment, 그리고 마음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책망받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의 숨겨진 모든 죄를 다 자백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거는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경배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 속에 복음의 영향을 행사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는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향기가 높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이 생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시는지요? 어둡고 침체된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또 다시 한번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창간된 잡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잡지의 표지, 그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표지에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회색 빛깔의 나비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잿빛 색깔의 나비인데요, 누군가가 그게 손을 대면 회색 나비가 총 천년색의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표지를 디자인하신 분의 의도가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메마르고 잿빛처럼 어두운 세상이지만 누군가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게 되면 잿빛 인생도 총천연색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런 표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시면 잿빛처럼 어두워요. 우울하고 생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터치하게 된다면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향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희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은 점점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가고 있어요. 문화는 발달하고 물질 문명은 점점 발달해 갔지만 그 심령들은 다 깨어지고 아픔과 절망 속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기예요. 복음의 생기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와 같은 복음의 역량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값진 예배를 맺으며 살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BBN은 방송뿐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함께하는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소개하는 복음 대화방이 있고요. 신학교에 준하는 교과 과정을 설립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BBN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역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정보도 얻고 친구도 사귀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처럼 저희 BBN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함께하는 저희 방송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실 때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나 홈페이지 상담 문의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허연 강사의 내가 사는 곳에서 정의, 평화, 소그룹 시작하기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을 보면서 이방인하고는 사실 이방인을 그 불결한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가서 만나라고 그럴 때 아, 이 불결한 짐승들 꿈에 봤던 비몽사몽간에 봤던 불결한 짐승들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걸 자기가 바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과 스스로 나눠지고 거의 인간같이 보지 않는 그런 것, 네, 그런 그것도 분명히 이제 두 그룹 안에 있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이 10장에 우리가 쭉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이렇게 문화적, 언어적, 또 이런 관계적, 정치적, 사회적 이런 벽들을 넘어가야지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평화나 화해의 복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듯이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제 너희에게 미션을 주는데 너희에게 준 직무가 뭐냐?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다. 화해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복음의 핵심으로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immediate context예요.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어떤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움직여온 힘이었고 그 복음의 어떤 핵심에 놓여있던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평화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평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복음하고는 좀 다른 어떤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김혜건 목사님이 52장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그거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뭐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그 얘기 하시는데 거기에 평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그 복음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평화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냥 복음을 따로 전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하고 평화가 관계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원어로. 구원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걸 영어로 해석하고 한국말로 해석할 때 같이 붙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띄워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에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다시 말하면 이제 샬롬. 다른 말로 하면 에이레네인데 어느 날 말로 영어로 하자면 peace란 말로 다 담기지 않아요. peace and justice로 담겨요. peace and justice. 평화와 정의. 그 두 가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네.
4: 저는 지금 시카고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 네.
4: Underserved community.

0: 네. 그래서 relationship reconciliation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저희가 Korean American Church 와서 교회라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으로 쓰는 그 예배실이 있는데 원래 Salvation Army 교회예요.
1: 네.
0: 저는 빌려서 하는데 Underserved Community가 거의 다 흑인 파트너리예요. 되게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데 힘들어요.
1: 네. 맞아요.
0: 네.
1: 네.
0: 근데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진통이 있죠. 진리가 통하려면 진통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리나 진심이 통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쉽게 넘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쉬웠나요? 바울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래도 넘어갔는데 그 다른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It takes long time. 응?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한국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한국 문화권 안에만 있으면 편해요. 그냥 한국말 하고 이렇게 사는 거 편해. 근데 난 한국어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국어로 사용하는 그 한국 문화권 교회에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꾸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거예요. 미국 살고 있어.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도 더거슨의 포거슨 시리에서 흑인들 죽어가도 그냥 별로 뭐 그냥 흑인들 죽는 거고 찰스턴에서 뭐 9명이 죽어도

0: 9명, 예? 세월호에서는 300명도 넘게 죽었는데, 9명. 예? 지진 한번 나면 뭐 몇천 명씩 죽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어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인종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일들이 굉장히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소통도 되고, 자꾸 그런 사람도 인클루시브하게 되고, 그러면서 벽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 눈에 씌어진 이 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 뼛속 정말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게 그건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사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레이시스트들이거든요. 여기서 레이시즘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레이시스트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그걸 처절하게 봤거든요. 아주 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정말 정말 비인간같이 대하거든요. 욕하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주일날 와갖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흑인들 당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저는 사실 흑인한테 당했거든요. 그런 레이시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이게 아주 뼛속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가 나갖고 가서 그냥 응? 나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레이시즘, 이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넘어가려면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 사람으로 자꾸 보고 만나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편한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가거든요. 잠깐 뭐 대화는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어떤 교회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이런 생각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걸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한국 교회가 바로 레이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대화의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걸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꾸 이제 우리 한국인 그렇게 가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평화 화해가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피부에 와닿는 이 피로를 채워지지를 않으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네.
1: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한테.
0: 글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아마 제일 좋은 건 이제 목사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성서를 해석해 간다면 설교도 그렇게 하시고 또 뭐 바이블 스터디도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아마 목사님은 피럴리 목사님 말고 또 누구 다른 분 계신가요? 피럴리 목사님만 계시고 목사님들이 아니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스몰 그룹이거든요. 스몰 그룹. 스몰 그룹을 작게라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무리가 되네. 어때요?
2: 아, 죄송해요.
0: 아니 괜찮아요.
2: 질문 더 됐어요.
0: 네.
2: 제가 그 받은 그 느낌이 그 통화의 복음이
0: 네.
2: 여러 문화를 어울리고 감싸는 그런 툴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다른 문화도 인정받고
0: 네.
2: 인정하면서
0: 네.
2: 평화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0: 네.
2: 그런 건데
0: 네.
2: 그 기존의 그 베드로도 그 자기의 그 전통적인 문화, 전통적인 그 유대교의 그 문화를 그 평화의 복음으로 대체를 지키고
0: 네.
2: 또 고넬료도 자기의 그 로마 문화를 평화고 복음으로 대체시켰기 때문에 그게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화해, 평화와 화해가 가능하다고
0: 네.
2: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0: 네.
2: 기존의 문화는 그대로 두면서도
0: 네.
2: 그냥 평화의 복음을 그냥 포장하자.
0: 그런 뜻은 아니고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가

0: 명명하는 거죠. 평화, 이건 평화의 복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 한 건, 야, 이게 평화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they just call each other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볼 때는, 와, 저게 정말 평화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바깥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부러 평화의 복음을 해서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고넬료도 나는 로마 군인이지만, 베드로 당신의 형제고, 물론 이제 베드로가 먼저 열죠. 성령을 받으니까,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너희한테도 임한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들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미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비슷해져가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업설버로서 밖에서 보는 차원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벽을 넘어간 거예요. 그 로마군이라는 벽을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교회가 돼가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1: 군인의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벽을 넘는다.
0: 그 다음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1세기 후반, 2세기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 초대교회가 로마 군인의 배티즘을 안 주기 시작해요.
1: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의 문화를 계속 유지했죠.
0: 전쟁, 제가 이제 이게 뒷부분에 사실 나오는 건데 전쟁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전쟁에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배티즘을 안 주게 돼요. 군인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할게요. 뒷부분에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정의, 평화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주로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개발됩니다. 제가 했던 얘기죠. 근데 이거를 에버레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역사학자인데 1세기 공동체의 정체성은 주로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개발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말하는 역사와 이야기, 그들이 존경하는 영웅들은 모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요. 영웅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요. 우리 할아버지 중에 이제 허준이 있었고 또 허균과 허난설언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허씨 집안에는 훌륭한 의사도 있었고 유명한 어떤 예술가도 있었고 라이터도 있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예수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잘 보세요. 믿음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그렇게 해야 되면 오해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했어요. 그 너무 분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배를 갈아타는 것처럼 너무 분명하게 선이 거졌으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믿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공동체. 그 우리가 개인 신앙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개인 신앙 강조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에 받은 말씀대로 오늘 살았으면 예스 내가 살아냈어 하나님 은혜로 그럼 막 올라가요. 근데 이제 다음날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큐티도 못했어. 그럼 나는 그렇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뻔하지. 그래서 이게 개인 경건주의는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 그래서 내가 못할 때는 디프레스 됐다가 잘할 때는 하는 것 같다. 가만 보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위에 자기 위에.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디프레션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요. 공동체 안에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스몰 그룹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어카운터블한 그룹은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개인한테 준 윤리인가요? 산상수훈이 설몬 온 더 마운트가 개인한테 온 거예요? 아니, 거기 보시면 제자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처음부터 공동체적 윤리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 살아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제가 흔히 쓰는 비유 중에 이게 내가 운전하고 어디인지 LA에서 프레스노까지 4시간 걸리는데 너무 피곤해요. 그럼 내가 중간에 차를 어디 웨스팅 에어리에 세워놓고 자요. 그동안은 차는 항상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타고 가요. 그러면 내가 잘 때에도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가잖아요. 4시 타고 가면 훨씬 더 편하겠죠. LA에서 뉴욕까지 오는데 돌아가면서 운전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게 내가 혹시 이렇게 어떤 때에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있을 때에도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뭐 살아내야 되고 그러면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할 때. 한 가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얘기하자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설교를 했어요. 네, 아주 그냥 좀 레디컬한 설교를 한 거예요.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근데 그날 오후에 두 분이 따로따로 저를 찾아왔는데 두 분 다 어느 대기업의 간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두 분 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긴 얘기는 했지만 바텀 라인은 똑같았어요. 뭐냐면 그럼 네가 얘기한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간둘 테니까 네가 내 처자식 먹여 살릴래. 그거였어요. 네가 말한 대로 살 수 없다. 회사에 들어가면.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 자기들의 양심적으로 되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고 그럼 내가 그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회사 당장 관두면 우리 와이프랑 애들은 어떡할 건가. 이게 이분들한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거였어요. 아, 이 사람들 되게 외로운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이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막상 이분들은 회사에 가면 자기랑 그 대기업이랑 싸워야 되는 거대한 바위 앞에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자기의 어떤 이 개인적인 힘으로 이 거대한 스트럭처가 앞에 서 있는데 이 powers and principalities가 예? 앞에 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어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그 사람들을 서포팅해야 하는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없이 혼자 맨날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 나가서 싸워서 지쳐서 쓰러지고 나는 도저히 이거 세상에 나가 살 수 없다고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그걸 신앙으로 선택했을 때에 우리는 교회는 최대한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세우기 전에는 이런 설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하기 되게 쉽지만 공동체 없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내보내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넘어가죠.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화와 역사는 그리스의 사역과 성취된 말씀 그리고 교회의 삶과 순교자들의 고난이라는 또 다른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대체되어야 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션을 형성했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그냥 아, 난 예수 믿고 그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람들의 역사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션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바뀌어야 됐어요. 그게 대체되지를 않으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역사와 이야기가 변하지 않으면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정체성과 미션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해? 삶이 안 변해져요. 이거 없이 정체성과 미션을 옆으로 제쳐놓고 매일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했냐 안 했냐? 새벽기도 안 했냐 했냐? 이것만 매일 얘기하니까 이걸 경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형으로. 삶의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면서 그게 분명해질 때 사람은 그게 시키지 않아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데 매일 이것만 하라고 그리고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치고 나가 떨어집니다. 애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큰애가 지금 15살짜리 퓨버티야. 벌써 한 2, 3년을 퓨버티를 알아.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건희 너 뭐하고 싶니? 알아요. 그걸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니? 알아. Maybe basketball player. 근데 걔한테 맨날 너 아침 일어나갖고 몇 시에 꼭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걔한테 큰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10대를 우리가 그러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지도 점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쉬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하나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고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셨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 이야기는 덜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꿔놓지 않고 맨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런 거로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 들어왔는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이야기가 옛날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이야기, 그 영웅들 스티브 잡스도 누가 얘기하셨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머리 그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여기 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가능하냐는 얘기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이야기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대체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례 침례를 받는데 2년이나 3년이 걸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대체시키는데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 역사관이 바뀌고 자기를 형성하는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니까 배티즘을 주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 완전히 그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으로. 이른 뉴스의 사도적 가르침의 증거와 오리겐이 매행했던 구약 성경 강해가 그 예이다. 이 가르침은 말씀과 역사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생활 양식의 모범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사는지도 가르쳤다는 거죠. 순교자 저스틴 2세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의 비전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이 뭔지 보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게 플라우입니다. 쟁기를 만드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의 비전이 교회 안에 성취됐다. 이 얘기가 뭐예요?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거는 유대전쟁을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김혜건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70년에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렇죠? 사도행전. 그 당시에 유대전쟁이 일어나서 로마가 유대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죠. 마사다 혹시 기억하시잖아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분노가 가득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멸당했어. 유대인과 그 다음에 로마인. 뭐 그중에 그리스인들도 있었고 뭐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어버리니까 칼을 두들겨갖고 이제 쟁기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창을 쳐서 난을 만들어버렸어요. 농기구가 필요해졌어요.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전이 어디서?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교회 안에서 이게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담들을 예수께서 허물어버리시고 평화를 이루셨다. 이게 에베소 2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비전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수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BBM 방송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시간 프로그램 전후로 광고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설교 프로그램 방송 대가로 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성경대학이나 대화방 사역을 유료화한다면 물질적으로 보다 더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BBM 방송은 순수한 복음이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더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의 선교에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남자들 우정하고 여자들의 우정이 좀 많이 다르네요. 오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이 우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사랑은 먼저 언약적 사랑을 한다. 여기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요나단이 바로 그랬어요.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요나단과 다윗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아니죠.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다윗은 자기의 왕위의 자리를 빼앗는 자예요. 달리 말하면 원수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그들은 속해 있는 그 클럽이 똑같았어요. 세상에 뭐 그룹, 여러 가지 그룹들, 클럽들이 많지요. 뭐 라이온 클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들이 속해 있는 클럽은 언약 클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클럽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버지를 버렸고 이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됐다는 걸 이미 알아요. 사무엘에 누가 기름 부었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볼 때 세상의 그런 입장에서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요나단과 다윗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지요. 우리가 이 구약하고 신약을 놓고 볼 때 구약은 뭐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지를 아시죠?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들은 이 언약을 알아요. 신약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요나단이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요나단이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먼저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시는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후손이

자기들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결국 유다의 그런 후산을 통해서 오게 되고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원수 같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붙들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밑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러한 것이 밑에 깔려있지는 않는 한은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사랑하는 남녀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위의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름다운 그런 진정한 사랑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거의 99세가 되어서 아들을 못 낳을 수 있는 나이, 자기 아내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아요. 생식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와 나랑 약속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언약의 그런 표징으로 할례를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피를 베어라. 남자 생식기 끝에 이스라엘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서컴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할례라는 그 히브리어는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브리트라는 말은 그 언약이란 뜻이에요. 계약이란 뜻이에요. 밀라라는 이제 할례지만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하게 밀라라고 안 하고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가 단순하게 그냥 그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표피를 베라는 건 뭘까요? 이제는 죄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가 이 할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되고 이러면은 침례식 같은 걸 이렇게 행할 때 그 침례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이행보가 중심이 되었던 그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에 참여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구사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돌보심,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바로 이 할례 받은 자니까 아닌 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주실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덩치는 크고 많은 그 블레셋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하고 메뚜기를 놓고 보면 살아있을 때는 개미는 메뚜기 이길 수가 없죠. 개미는 조그만한데. 그런데 메뚜기가 딱 죽는 순간에는 개미한테 질질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바로 양식으로 개미한테 뜯어먹히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거는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바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너는 지금 창칼을 믿고 너의 덩치를 믿고 너의 군대를 믿고 나한테 오지만 네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전혀 겁이 없이 두려움 없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과 맞닥뜨렸을 때 요나단이 그런 단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것에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나는 할례받았고 저들은 할례받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저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는데 사울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들은 덜덜 떨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덩치가 크지요. 칼과 무기가 겁나죠. 숫자가 더 많지요. 요나단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야. 저들은 숫자를 믿지만 나는 그거에 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그래서 요나단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그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커버넌트 러버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코드가 같았기 때문에 둘은 사랑이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 신약에서 이 아가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가페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결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무슨 이유이신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사랑에 빠져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바로 이 언약을 맺게 되죠. 바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했나요? 이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은 네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나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고 나중에 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무비보셋 데리고 도망치다가 무비보셋 떨어뜨려가지고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을 찾지요. 찾아서 자기 식탁에다 앉혀놓습니다. 단지 무비보셋이 다윗 식탁에 앉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 때문에 그 사랑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좋아. 또한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그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되었고 착하게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내가 좀 실족하고 때로는 내가 좀 타락하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인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말로는 뭐 네가 이렇게 하면 넌 내 자식으로 안 볼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부모가 그렇게 내치는 부모는 없거든요. 정말 그 자녀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또 찾아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고 그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널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그 자격과 조건이 없을 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또 내 친구를 떠나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자원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아니한다. 너와 나와의 그 사이에는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계세요. 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되면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특별히 부부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남편, 아내, 별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랑이 자식한테 가가지고 자식을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경 분명히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결혼했으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쉽게 깨지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둘 사이를 묶어놓게 되면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 헷세드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죠. 언약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그때 하셨던 말씀이죠. 7절에도 보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제 얼마 몇 시간 이제 안 지나면 이제는 가론에다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와요, 군인들이. 그리고 잡혀가가지고 또 맞기도 하시고 또 재판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이미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본인이.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을까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날까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나요? 자기 사람.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현재의 모습 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금은 알지 못한 이유는 알리라. 저들이 나중에 그때 상황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본 게 아니구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셨구나. 저들이 나중에 바뀌어서 어떻게 되나요? 순교 자리까지 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저들의 삶을 다 드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망시키는 자녀들, 지금 나에게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냉랭한 그러한 배우자들을 보면서도 현재 모습 보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면 내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다.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 왕조는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시켜버려요. 다윗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내면서 이 다윗을 살려내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왕의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참 이런 친구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놓고 정의한다면 그래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그래도 가장 순수한 사랑, 애틋한 사랑은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첫사랑이 평균적으로 가는 그 개월 수가 딱 18개월이랍니다. 보통 18개월 지나면 그 첫사랑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바꿔타지 않는 한은 그 사랑은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죽고 못 살고 야단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걸로 여러분들이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친구라 그런다면 내 부끄러운 걸 얘기를 하고 내 결점을, 단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나의 그런 부족한 점을 나의 부끄러운 것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를 얕보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라 그런다면 그러한 약점, 그러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 부끄러운 점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 기도 시간에 뭘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그런 부끄러운 점, 부족한 점 다 얘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메꿔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사랑이 넘쳐서 정말 서로에게 단점을 보여도 그것이 어떤 흉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다 가시거리가 돼서 떠돌아다닐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의 사랑, 아합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일들을 살린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니? 거룩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니?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니? 낮아져서 비우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았던 그 사랑 네가 받았으면 서로 사랑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먼저 그렇게 사랑해.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되면 내가 하겠다고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사랑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먼저 선택했잖아. 자격 없고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너희를 먼저 내가 선택해서 사랑했잖아. 너희도 가리지 말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더 부족한 사람, 더 나쁜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먼저 네가 택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연합공동체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만 넘치기를 원해요. 사랑만 넘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세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만 이 언약적 사랑이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저들이 먼저 사랑을 나한테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유한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관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영혼의 푸른 주장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의 빈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이 땅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자 사역하고 계신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6개월간 안식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제가 계획했던 안식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하기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많은 교회를 방문하여서 형제교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형제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꿈을 회복해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쁜 반년을 보냈습니다. 안식월이었는데 그 이전보다도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 더 바쁜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안식월이 끝난 지금 이제 안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안식은 하지 못했지만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하며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식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있는, 제가 방문한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교회는 괜찮은가? 우리 형제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조금은 염려도 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주일, 그 하루 주일 시간이 지나가는데 궁금해하는 저에게 막 이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막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6개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그 이메일이 들어왔냐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차장이 텅 비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었어요. 막 그런 메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염려가 되어서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가 정말 많이 비었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뭐겠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새 가족도 더 왔는데요? 안심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안식의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0: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임을 증명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의 기쁨이고 그리고 저의 자랑입니다. 안식월을 갖는다고 결정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식을 가질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제대로 된 휴가 한번 가질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가 안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이게 사치는 아닐까? 그래서 힘들었었습니다. 페이먼트가 어려워서 건강보험도 캔슬해야 하고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쉬기는커녕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으로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 속에서 그 관계적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해결을 위해,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게 주신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더욱 좋겠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병도,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세요.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나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고 계신가?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건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이 어떠한 일, 이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이 해석이 될 때 이 상황과 이 사건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해석이 되었습니까? 해석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심각한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질병, 이 고통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은 유두고도 살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간절히 중보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그 병은 나았는데 자기의 병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병이 낫지 않는 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 병이 나아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지, 왜 내게 있는 이 문제는 떠나가지 않는지, 해결이 되지 않는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과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표현상 한번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은 40일 작정 기도를 뜻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세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해석이 되었어요. 해석이 되었어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머무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었어요. 왜 내게 이 가시가, 이 고통이 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에게 해석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고통 중에 있지만,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치 않도록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가시가 없으면 겸손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갈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그러한 나, 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임한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치유받는 것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보다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합니다. 이 가시야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풍성함도 은혜이고 그리고 치유하심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고통도 은혜다. 가시가 은총의 선물임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고통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 속에서 그는 자유를 회복했어요. 그의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오늘도 이 순간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두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발견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더욱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가시가 해석이 된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었어요. 고통이 해석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고 시내에 빠지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복음의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이루어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강한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고통은 저주고 그리고 축복이, 풍성함이 축복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의 약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약함이 아니라 강함 아닙니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통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나를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과 궁핍과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서 그는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왜?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어요.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오늘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그리고 이 질병에서 내가 나음을 얻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떠나지 않는 그리고 내게 임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된 것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우리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더 족한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사도 바울이 고통 중에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40일간의 이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씨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여러분, 그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고통을 해결해 허락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사건 속에서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삶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허락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고통스럽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려봅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그 사건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이런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련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갔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어야죠. 왜 이 문제가 내게 있는지 여러분 해석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 내게 임한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왜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간절한 마음은요,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하고 울부짖고 한탄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에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일어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좋으면 감사하고 좀 좋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어떤 바람과 어떤 비바람과 폭풍 속이라 할지라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그리고 내 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또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자유함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약함 속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혼의 푸른 초장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bbnmedia.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보시오, 순사나리. 제발 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오. 제발. 이렇게 날이 밝을 때 왔지 않습니까?
1: 안 된다. 그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면회를 할 수가 없소이다.
2: 아니, 어제는 오늘 오면 된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오?
1: 내가 언제 된다고 했어? 와도 안 될 거라고 했지 않은가? 어서 돌아가도록.
2: 아이치.
0: 오늘은 내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납니다.
2: 아이고, 아씨.
0: 길보검은 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테니 어머니나 어서 가시오.
2: 아이고, 아씨.
1: 아, 이거 골칫거리가 왔구만, 이거.

0: 유계준 장로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게 했구만. 견조!
1: 하!
0: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쩌나, 어?
1: 죄송합니다.
0: 유계준 장로님, 제 부활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할 테니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오. 견조! 이분을 정중히 모시고 나가도록!
1: 예?
0: 어서!

출연 정운석, 신세인,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길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양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 당신도 같은 길을 가기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가이며 문필가였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력한 재상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캐드린 왕비와 이혼을 하고 앤 블레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모어는 정식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충고를 했는데요. 결국 그는 그의 친구인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단두대에 올려졌습니다. 단두대에서 그는 최후의 진술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불법적인 법에 굴복하여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죽겠다. 참으로 배울 만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며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4: 제 7장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롭게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부대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설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0: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밭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1: 제8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안에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울대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0: 되어 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롭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민고?
1: 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에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퍅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분유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분유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청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풍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BN 방송국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 저희 방송사역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들이 선정되고 또 사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거 사역을 제일로 생각하는 BBN 방송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ITL 카드를 통해서 그 영역이 넓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비벤 한국어 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 비벤 한국어 방송으로 그 소식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중앙 왼쪽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귀하의 선택란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간단한 간증을 적어주신 후에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의 구원 소식을 널리 선포하고 알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을 저희 비벤에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의 깊은 매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매임이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에는 매임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경고를 잇따라 하신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아가보라 이름하는 유대에서 내려온 선지자가 만약에 바울이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그의 수적이 묶일 것임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의 일행들도 바울을 설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제발 울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묶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죽기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참으로 깊은 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기도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불려지고 산상수원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곳에서 시작해야 함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심령의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곳 땅에서도 하늘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사는 믿는 자의 심령에서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두 다른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도덕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순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술 취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순결하고 정직할 것, 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고 인격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축축도 없고 수수께끼 같은 것도 없고 불확실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우리들이 해야 될 선택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에게 일정한 때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크게 염려되는 분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은 어떤가? 직업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 여러분, 위에 언급한 것들과 매일 우리 앞에 놓이는 수천 수백 가지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선택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추측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43편 8절과 시편 25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따라야 할 도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추측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의 선결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이라는 선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십자가 밑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십자가상에서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궁극적으로 드리면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섬기는 종의 문제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주님의 종인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그 관심 분야를 해결하기 전에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아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를 지시기에 유일하고 충분한 분임을 믿을 때에만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께서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거듭난 적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은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선결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선결 조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는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보이실 때 즉시로 행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부분을 그렇게 많이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진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최선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한 번은 젊은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는데 결혼에 대해 말하고자 제게 왔다는 것을 눈빛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그녀의 웃음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자매님. 그러자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그녀가 만난 멋진 젊은 청년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자매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무슨 질문을 하실지 알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매님, 그 청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자 한참 기다리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 청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면 제가 그를 주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신은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매님, 당신은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까? 그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자매님, 당신은 그 사람을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께 보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졌을 때 그 뜻을 행하려는 마음, 순종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두 가지 선결 조건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는 구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관계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순종과 관계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따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결 조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우리를 허황된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의 희생물이 되게 할 수도 있어서 우리에게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에 대해 현혹되거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한 그리스도인들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내가 전 인생을 바라보는 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 얼마나 민감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통찰력, 내 인생 전부와 어떤 주어진 순간에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데 선결 조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이 다 되었군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모세는 유대인의 민족적, 역사적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이자 대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전달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으며 출애굽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선지자는 또 없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사람 중에서 최고로 생각했으며 예수님도 역시 높이 평가한 인물인 모세의 신앙을 배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위대한 구약의 인물인 모세를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했던 신앙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지 않겠습니까?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보면 사악한 여왕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에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거울은 여왕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진실 앞에서 분노하고 노여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의 거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당신의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향해 지적할 때 당신은 겸손히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반항과 분노를 나타내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성경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보여질 때 순종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0: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과의 만남이요, 나아가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훌륭한 사람이란 반드시 유명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어 그의 모습을 변화시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아마도 상상을 초월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안드레와 요한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다섯 권이나 기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된 전도자가 되었고 안드레는 시몬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고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BBN ITL 카드를 나누어주는 일을 통해서 불우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전도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33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라디오 주파수 730 AM 방송을 청취했는데요. 최근에 BBN 방송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BBN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BBN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도 BBN 방송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영혼 구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후원에 관한 궁금한 질문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시를 작시한 페니 크로스비, 그는 생후 6주 만에 대수롭지 않은 눈병을 앓게 되었지만 돌팔이 의사 때문에 그는 평생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시를 통해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요.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하며 살리라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요. 그러기에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울거나 한숨 짓는 일 내게는 결코 없을 것이며 또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편 심오한 이 시를 크로스비는 8살 때 썼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만족감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8천여 개의 찬송시를 작시했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자주 부르는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도 페니 크로스비의 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얼마나 멋있는 찬송을 이 페니 크로스비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찬송하다 보니까 제가 부흥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부흥사는 아니고요. 눈이 멀었지만 크로스비는 작심하기를, 나는 눈먼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나는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살겠노라. 세상에서는 신체적으로는 눈을 보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페니 크로스비는 더 밝은 인생을 살았으며 그의 인생을 더 밝게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또 세상에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신체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빈약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역시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섯 번째 표적, 즉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래 당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주는, 예를 들어 예시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장, 8장의 내용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통념이 있습니다. 실상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38년 병자의 경우는 그의 죄의 결과로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죠. 주님께 3절 이하에 답변하십니다.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이 된 이유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들의 죄도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원문에는 복수로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즉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맹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신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 또는 구체적인 증거로 이 사람의 인생은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곧 밤이 온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계시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물론 십자가 지신 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권위의 보좌 위에 앉아 세상의 빛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여야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소위 말하는 divine necessity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기로 작정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상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 그러한 표현으로 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히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는 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며 6절, 7절에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시죠. 침을 착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아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창조주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 사건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시력의 회복이 아니고 없는 시력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사람의 순종을 강조하는데 본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순종을 그리 요한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실로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실로암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방금 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은 보내신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실로암과 당신을 연결시키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가

0: 그래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창조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사실, 요한복음 1장 9절의 이미 앞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라고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또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9장 5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즉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랜 계획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세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린 신체 장애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 장애 이런 장애를 참 불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게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소위 의학적으로는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정상이 아니라고 뭐 일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건강한데 뭐가 하나가 없거나 망가진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그를 만들어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본인들에게도 큰 불편함이었겠으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장애인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어야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기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며 그 영혼도 아름답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런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각각의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만들어 당신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위에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생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장애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아이를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찾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문자 그대로 위대한 종들 가운데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그 아이가 힘들다 또 누구는 그 아이가 우리의 십자가라 이런 얘기도 그럼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말씀하기를 그 아이의 그런 장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간증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마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를 마구 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는 범죄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는 범죄를 행한 그런 범죄자들 거의 예 없이 다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은 그런 범죄를 거의 안 해요. 장애인 불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영혼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예쁜 자매를 더 이뻐하신다 생각하세요? 그건 이단입니다. 잘생긴 남자를 더 하나님께서 예뻐하신다 생각하세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 영혼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다리를 절기도 하고 하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장애라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동일하게 소중한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우리는 정의해야 되며 규명해야 되며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입니다. 농구에 관해 얘기해 보시죠. 마이클 조던과 저를 비교하면 저는 거의 장애인 수준의 소위. 아인슈타인의 IQ, 제 IQ하고 비교하면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IQ로 우리를 가늠하시나요? 농구 실력으로 우리를 가늠하시나요? 운동 실력으로 우리를 가늠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우리를 측정하시며 가치판단을 내려주시며 내면으로 우리의 참모습을 규명해 주십니다. 참으로 참능력이 무엇인지, 참으로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영혼이 무엇인지. 페니 크로스비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그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비춰질 세상의 수많은 흥미있고 아름다운 광경들의 한눈을 팔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믿음의 간증일 뿐 아니라 지혜로운 판단력과 인생관이라 여겨집니다. 창조주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시각장애인이죠. 세상에 빛이신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장애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장애는 아닌가, 장애가 아닌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오늘도, 육신적으로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나는 건강한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돈 내기를 아주 잘하는 거만한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선글라스를 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노인이 찾아와서는 내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아니 앞도 볼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저랑 골프 내기를 합니까? 그리고 감히 저에게 도전을 합니까? 이 맹인 노인 말씀하기를 내가 과거에는 프로골프 선수였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내가 시력을 잃긴 했지만 지금도 당신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홀당 100불씩 내자고 내기를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골프치는 시간은 내가 정하겠다 했습니다. 이 거만한 골프선수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동의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된 건 내일 합시다. 몇 시 할까요? 맹인 눈 대답하기를 시간은 그러면 내일 해 지고 난 후에 아무 때나 합시다 그랬습니다. 해 지고 나면 맹인이든 정상적인 시각하고 있는 분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지면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들면 볼 수가 없게 되고, 아니 오히려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영적 어둠 가운데서도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바르게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죄인들은 빛이 오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빛인 사실을 애써 상세하게 설명하시며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당신이 참으로 세상의 빛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의 근거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적 눈을, 우리의 먼 영적 눈을 밝혀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어둠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데이빗 더 버블보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위 말하는 SCID,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중증복합성 면역결핍장애입니다. 태어나기를 면역성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병균에도 병을 옮게 되고 그 병을 옮게 되면 거의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균 상태의 버블, 큰 버블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 아이를 집어넣고 이 아이는 거기서 삶으로 해서 병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 그 버블 때문에 이 아이는 데이빗 더 버블 보이로 그렇게 하나 익명이 붙여져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그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었으나 거의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난 그러한 희귀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라고 하는 SCID에 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증 면역 결핍증에 살아가는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피해야 될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면역 결핍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 사탄의 병균을 보고 그 사탄의 병균인지를 구별 못하고 거기로 달려가는, 세상에 병균이 가득한 그곳을 헤매고 다니는, 육신의 정욕에 병균이 가득한 곳을 마구 다니며 우리 몸을 그 병균에 노출시키고 치명적인 그러한 병을 얻고 시름시름하며 살아가는, 아니 실상 우리는 다 허물가지로 죽어 있었었죠.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아닌 장애를 넘어서서 죽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균 상태의 버블이 필요합니다. 그 버블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적 무균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가며 우리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 무균 버블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눈 수술을 받음으로 해서 어디에 병균이 있고 어디에 가면 내 영혼이 해를 입는가, 어디에 가면 생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아니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없던 영적 시력을 우리 속에 선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다 이미 그 수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밝혀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었고 대속의 은혜의 그 진리됨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눈에 안약을 집어넣어주는, 때론 아티피셜 티어를 집어넣어주는, 그래 우리 시력이 계속 정확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지속적으로 건강한 눈으로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시 3절에 말씀하신 내용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보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밤이 되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역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조명하시며 우리 영혼들을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업하고 계십니다. 계속해 더욱더 영적 시력이 밝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든 아니면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든 상관없이 본문의 맹인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볼 것을 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볼 것을 보며 살아가야죠.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있었다고 해도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선택할 것이라고요. 내 시력을 고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냥 눈먼 상태로 그냥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는 천국에 가서 처음 눈으로 보게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리고 얼마나 귀한 이유입니까? 내가 눈을 떠서 첫 번째 보는 대상 예수님이기를 원하기에 나는 눈 감고 살겠다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러한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흥미있는 것들,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들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귀감이 되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과연 앞뒤를 제대로 보며 살아간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과연 앞뒤를 전후 좌우를 제대로 보며 페니 크로스비는 인생을 살았어요.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페니 크로스비가 노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주님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가히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인생과 마음속에 풍랑이 일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 지금까지 정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생의 생수라고 소개하고 계시며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인생이 참된 생수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참 만족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만족을 주는 인생의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의 방송 원칙 가운데는 크게 교리적인 면과 찬양 선별에 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만을 전하고자 노력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기준의 찬양만을 들려드리고자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희 BBN이 믿는 바가 무엇이며 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페이지의 BBN 소개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여의사.
1: 네.
0: 들어와서 점심 먹어야지.
1: 네.
2: 다윗은 여덟 형제 중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의 집안은 베들레헴 근처의 부잣집으로 많은 가축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1: 다녀왔습니다.
3: 아, 그래. 수고했다. 식구 점심 먹어라.
1: 네.
2: 소년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찾아서 하는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1: 아버지, 오후에도 양을 돌보러 가겠습니다.
3: 아, 그래. 형들이 요즘 과수원이랑 밭을 돌보느라 바쁘니 며칠간만 네가 양을 돌보거라.
1: 네, 그런데 비파를 가지고 가도 괜찮겠죠?
3: 양을 돌보러 가는데 비파는 뭐하라?
1: 양들이 제가 비파를 연주하면 조용하게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요.
0: 그래, 양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3: 그래? 그럼 그렇게 해주렴.
2: 비파는 지금의 기타처럼 줄을 퉁겨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비파를 아주 잘 타는 소년이었어요.
4: 나는 다윗처럼 비파를 잘 탄 나이는 처음 봐.
0: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아이 어른을 다 털어도 저렇게 비파도 잘 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2: 될성부른 잎은 어려서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말이 있죠? 다윗이 바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때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으나 전쟁은 그칠 날이 없고 사울왕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무당들을 찾아가 점을 치기도 하고 집안에는 몰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숨겨놓고 제사를 모시던 때였습니다.
5: 어르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왕은 집안에 나무로 깎은 다곤신의 신상을 모셔두고 이 밤이 되면 은밀히 그 앞에 나가 절을 하고 기도를 올린다 합니다.
6: 이스라엘의 왕이 감히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2: 늙었으나 아직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이란 직위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
5: 왕은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혼자 미친 듯이 중얼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6: 나도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5: 아닙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사울은 불행한 왕이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게다가 그는 가장 인구가 적은 베냐민 부족 출신이었으므로 숫자가 많은 다른 부족들은 끊임없이 사울 왕을 유혹하고 비판했습니다. 힘이 없는 왕인 사울은 자연히 마음이 흐트러진 끝에 불안하고 약한 성격의 왕이 돼버린 것입니다.
5: 어르신, 이런 중요한 때에 왕이 저런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다 잘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왕이 나와야 합니다.
6: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 말라. 내 하나님에게 기도해보리라.
2: 그날 밤 사무엘은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대화를 나누며 자라난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6: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사울 왕은 우리 민족의 왕으로서 그 힘이 다 끝난 사람입니다.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며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왕을 내세워야 합니다. 과연 누구로 왕을 삼으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시오.
2: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 사울은 왕으로서의 능력이 이미 끝났느니라. 너는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내 한 사람을 일러줄 터이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2: 사무엘은 비밀리에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3: 아니 어르신.
2: 황망이 사무엘을 마중 나오는 다윗의 아버지.
3: 아니, 여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6: 나 지나다가 들렸어. 어디 아들들의 칭찬이 자자한데 내 그 애들의 얼굴이나 좀 보고 가려는데 소개시켜 주겠소?
3: 물론입니다. 아, 여보, 어서 아이들을 불러와요.
2: 황급히 아들들이 불려옵니다.
3: 자, 어서 인사들을 올려라.
2: 아들들이 차례로 인사를 올리지만 사무엘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나타나지 않네요.
6: 이상하군. 이 애들 중에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점찍어 주시리라 했는데.
2: 실망한 사무엘은 떠나려고 하다가 문득 물었어요.
6: 아, 아들들이 다 온 곳입니까?
3: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올시다.
6: 어디 그 애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2: 곧 다윗이 불려왔어요.
1: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2: 공손히 절을 올리는 소년 다윗. 그리고 그때 우레처럼 사무엘의 귓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7: 바로 그 아이니라.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8: 왕께서 아침 식사를 드셨느냐?
9: 아닙니다.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셨습니다.
8: 아니, 또?
2: 사울왕의 병세는 더 심해져갔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10: 마님, 왕께서는 지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십니다.
8: 알고 있어요. 별의별 약을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0: 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음악을 들려주시면 마음이 가라앉아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8: 어떤 음악을 말인가요?
10: 제가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다 합니다. 그 아이는 비파를 잘 타는데 그 아이가 비파를 타면 서로 싸우던 양들도 싸움을 멈추고 조용히 그 비파수를 듣는다 합니다.
8: 그래요? 그럼 그 아이를 한번 불러볼까요?
2: 이상한 인연으로 소년 다윗은 사울왕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11: 아니, 저런 꼬마가 비파를 잘 탄다고?
8: 예, 한번 들어보시지요.
2: 다윗은 사울의 침실 옆방에 조용히 앉아 비파를 타기 시작했어요.
11: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2: 그 소리를 들으며 사울왕은 어느덧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음악이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라앉혀준 것이죠. 다윗은 몇 달간 그렇게 비파를 연주하며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11: 참 수고 많았다.
1: 아닙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11: 그래. 집에 가고 싶을 테니 돌아갔다가 다시 부를 때 와줬으면 고맙겠다.
1: 예.
2: 다윗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0: 잠시 건강을 되찾았던 사울왕에게 평화는 길게 계속되지 않았어요. 잠잠했던 적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죠. 그 적군은 블레셋 쪽이었습니다.
1: 군대를 집합시켜! 내가 또 나가봐야겠다.
0: 사울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갔으나 이번의 전투는 그전과는 좀 달랐어요.
1: 야 이놈들아!
0: 온 산골짜기를 뒤흔드는 무서운 고함소리.

0: 왔단 말이냐? 이 거미만큼 비겁한 놈들아! 사울인지 누군지 왕이 있거든 한번 나와보거라!
1: 듣다 못한 한 장수가 뛰쳐나갔어요.
2: 왕이시여, 제가 저놈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1: 그러나 뛰쳐나간 그 이스라엘군의 장수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싸우기도 전에 멱살을 잡혀 골짜기 아래로 처박혀버린 것이죠.
0: 이놈들아, 어디 잘 봐라. 이제 내 놈들을 모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말 것이다. 이 쥐사키 같은 놈들아.
1: 전쟁이 나자 각 마을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다윗의 집에서도 다윗의 형 세 사람이 전쟁터로 갔어요.
3: 애들이 무사히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4: 글쎄 말이요.
3: 애들이 먹는 것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4: 뭐 잘 알아서 하겠지.
3: 저 누구를 좀 보내봅시다. 애들이 무사한지 그리고 배나 골치 않는지 알아보고 애들에게 먹을 것이나 좀 보내면 어떻겠어요?
4: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럼 누구를 보낼까? 참, 누구 부탁할 것 없이 우리 다윗을 보내도록 합시다.
3: 언니, 아직 어린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을까요?
4: 벌써 16 아니요. 그리고 걔는 어른들보다도 더 잘해낼 거요. 매사에 똑똑한 아이니까. 더구나 나라가 위태로우니 그런 전쟁터도 한번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좋겠지.
1: 다윗은 부모님이 싸주시는 음식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떠났어요. 전쟁터를 찾아가 자신의 형들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5: 형!
6: 아니, 너 여기까지 웬일이냐?
1: 형제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6: 오랫동안 먹을 것도 잘 안 넘어가더니 그래도 집에서 보내준 음식을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구나.
1: 다윗의 형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5: 그런데 형님, 왜 이렇게 싸움터가 조용합니까? 왜 모두들 풀이 죽어있는 것 같네요.
7: 그래, 풀이 다 죽었지.
5: 왜요?
7: 넌 알 거 없어. 에이, 빌어먹을. 우리나라엔 저놈 하나 당해낼 장수가 없단 말이야.
1: 다윗은 영문을 모르는데 다시 들려오는 무서운 고함 소리.
0: 야! 오늘도 아무도 나오는 놈이 없단 말이야, 이 쥐새끼들아!
1: 골리앗이 다시 산등성이 위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진지는 모두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조용해지기만 할 뿐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0: 이 비겁한 이스라엘 놈들아! 네 놈들도 산의 새끼들이냐? 나한테 덤벼 볼 놈이 그렇게도 없더란 말이냐?
1: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겁에 질려 있을 뿐입니다.
5: 저런 무도한 놈 같으니.
1: 보고 있던 다윗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5: 저놈이 우리 왕과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구나.
1: 소년 다윗은 벌떡 일어섭니다.
5: 네, 저놈을 없애고 말리라.
1: 마치 다람쥐처럼 다윗은 날쌔게 바위 틈 사이로 사라졌어요. 다윗의 형들이 한참 뒤 다윗을 찾았을 때 다윗은 이미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가 골리앗의 앞에 마주 서 있을 때였습니다.
5: 이놈! 무도한 놈 같으니!
1: 소년의 고함이 골짜기에 날카롭게 울리는데.
0: 아니, 이런 쥐새끼 같은 녀석 좀 보게. 내 놈은 누구냐?
5: 나는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이다! 자, 덤벼보라! 이 덤치만큼 고음관절 인간아!
1: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골리앗은 두 팔을 활짝 펴들고 다윗을 향하여 몸을 날리는데.
5: 에이! 이놈아!
1: 다윗의 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던 줄 하나가 순간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줄 끝머리에서 돌멩이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갔어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다가 양들을 습격하는 늑대나 이리들을 내어 쫓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쏜살같이 날아간 돌멩이는 다음 순간 그대로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0: 와!
1: 그대로 풀썩 쓰러져버리는 골리앗. 그것을 보며 다윗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5: 이스라엘 만세!

0: 골리앗이 죽어 쓰러지자 블레셋군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이스라엘군은 오랜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1: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2: 예, 다윗이랍니다.
1: 오, 다윗.
2: 왕이시여, 제가 5년 전에 왕의 침실 곁에서 비파를 타드렸습니다.
1: 오, 내가? 어허, 그 소년이 벌써 자라 이렇게 용감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되었더란 말이냐? 참으로 고맙다. 너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영웅이구나.
0: 다윗의 이름은 삽시간에 널리 알려졌어요. 그 이름은 왕보다도 더 유명해졌습니다.
3: 왕이시여, 다윗을 우리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1: 아니, 저렇게 어린 애를.
3: 어리다 하나, 우리 군에선 아무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낸 용감한 젊은이입니다. 다윗이 사령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군사들도 진심으로 좋아할 것이며 어떠한 명령이라도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0: 결국 사울왕은 승낙을 하고 맙니다.
1: 모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0: 다윗은 소년 장군이 됐어요. 다윗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려고 몰려나왔어요.
4: 다요, 여기 저 앞에 말을 탄 장군이 바로 다윗 장군이에요.
5: 아이고, 정말 늠름하고 잘생겼네.
6: 장군님 만세!
7: 다윗 장군 만세!
0: 불행한 일은 여기서 생겨났어요.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사울왕의 마음은 질투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1: 나는 그동안 그렇게 오래 우리 민족을 위해 전쟁을 해왔어도 나를 위해 만세 한번 불러주지 않더니, 저 어린애는 운이 좋아 골리앗을 죽였기를 서니 그 일이 그리도 대단하더란 말이냐.
0: 불행한 왕 사울, 그는 다윗을 미워하여 사령관직을 빼앗고 그에게 약간의 군대를 주어 사막으로 쫓아버렸습니다.
1: 가서 사막의 도적대들을 잡아오라. 너는 용감하니 그 일을 잘 해낼 것이다.
0: 다윗은 그 후 사울왕의 모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을 물리치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된 왕이 되는 것입니다.
8: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거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옥스퍼드 대학 졸업생 중 한 명이 영국의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동급생 중 다른 한 명은 영국의 외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작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급생 가운데 아마도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또 다른 학생 템플 가이드너는 명성이나 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게 놀라운 행복의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놀라운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BBN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믿음의 삶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 강의를 마치는 순간 청취자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지금 등록해서 배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성인이 된 딸이 적절한 치료기관을 만나서 상담과 꼭 맞는 약을 처방할 수밖에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딸의 극심한 감정 기복은 날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종종 슬픔을 못 이겨서 진이 빠진 어머니는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그 어머니에게 작은 종이 쪽지에 고민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좀 적어서 침대 옆에 하나 접시를 하나 놓고는 그 하나님의 접시라고 부르는 그 접시 위에 올려놓으라고 제안을 해주었대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어머니는 접시를 보면서 이제는 걱정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많은 시편들도 그 다윗의 고난을 다 글로 적어서 하나님의 접시에 올려놓는 그분 나름대로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시도를 기록한 것을 보면은 다윗의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실제로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이 근심하여 탄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또 경험을 하고 있죠. 때로는 다윗처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좀 편히 쉬리로다. 아, 이런 느낌을 느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접시 위에 여러분과 제가 올려 놓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지금은 어디에다가 두고 계십니까?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어깨에 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접시에다가 두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접시에 그냥 갖고 있나요? 지금 곧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짐을 맡겨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때로는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접시를 비워서 하나님의 접시 위에 채워놓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odb.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이 꾸며낸 연극이라면 그 조작을 위해서 꾸며낸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 또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체험했던 증거들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radio.org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경우 목사님이십니다.
1: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마칠 그 날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입니다. 바로 천국의 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천국의 문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만이 발견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열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에 그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뭐 하셨을까 되게 궁금해할 때가 있죠. 바로 그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죽었을 때 그 죽음 가운데에서 그 생명의 문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떠한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오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랫동안 발견하고자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천국의 문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적인 것이고 축복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행이 찾아왔다고 해서 슬픔이 찾아왔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코 일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천국의 문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그 문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 천국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JBBN은 1년에 한 차례 생방송 후원 행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나눔의 경주를 갖습니다. 매년 나눔의 경주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후원금을 한 해 동안 보내오실 때에 물질이 가장 귀하고 알뜰하게 방송 사역에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시는 그 방송 선교 원금은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며 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지역 방송 기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찬양 또는 방송 홍보 등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단 1달러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둔입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고 그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헌금이라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드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드림이 BBN 방송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금주의 좋은 소식 요엘 2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방송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분명 누군가 BBN 웹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BBN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분들에게 BBN 방송 웹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BBN 방송을 소개하십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과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만을 고집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희 BBN 방송국을 마음 놓고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ITL 카드를 통해서 말이죠.

중국 전국시대 양주라는 사람은 인생에 관하여 이렇게 늑두리하듯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이처럼 어리석음의 연속이다. 인생을 한껏 100세로 늘려잡는다 해도 여기서 어린 시절과 노인 시절을 빼면 정말로 인간다운 삶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50년이다. 여기서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빼면 25년밖에 안 남는다. 여기서 또 병이며 걱정거리로 빼앗기는 시간들을 빼면 10여 년밖에 남지를 않는다. 그나마 그 짧은 동안에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명예까지 걱정해야 한다니 인생처럼 고달픈 것도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의미 있고 복된 것이며 영원과 잇대어 있는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